0: 임해.
1: 아이.
2: 와 됐나? 하지롱 대세무지라이다. 고가 미에딜. 그서 와즈라시 이다스라메. 나도 세세도도도 돌아가요. 시티코나이. 지금은 지라이오 택교. 케케스른다.